0: 그래야 돼, 로드. Let me fly the gate.
1: 고라님이 아싸싸. 이거자.
0: 레게 뮤직 is a great. 레게 뮤직. Think about all of the solution. You want to know the